0: 인데요. 자금을 돋구면서 일반부 선수들이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. 자, 일반 풀코스와 하프코스 선수들이 출발을 했습니다.
1: 사실 예전에는 마라톤 대회라고 하면 선수들만의 잔치로 끝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.
0: 네.
1: 하지만 요즘은 선수들만의 잔치가 아닌 이런 마스터즈 선수들만의 잔치로 오히려 발전된 그런 대회도 많이
2: 있었거든요. Em ressonância com o dominador único que a natureza da realidade já foi decidido. Se você quiser encontrar, tente pensar sobre o que está bloqueando.